0: In 5 years until Korea plans to launch its first lunar mission, the team still has work to do for their design to be considered. But Seungbin and the crew are ready for the challenge.
1: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뭔가 좀 도전하는 사람들한테서 좀 큰 감동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일단은 그런 좀 멋있는 길을 좀 쫓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0: Building a promising future for Korea's big space ambitions.